0: 치는 거 말해. 나만 계속 운이 좋은 거 같아서 화가 나니?
1: 세상에, 우리한테만 치는 거 같니?
2: You think it's okay to degrade someone just because they're cheered at themselves?
3: 운가 이 사람들은 말그지를 말해도 왜 이노?
4: 그럼 내가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.
0: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악해.
5: 객기고 와타스다치와 민노신 와게다시.